0: escuchando el Match Morning. Match 93.9.
1: Más pop.
0: Conéctate.
2: Changia, 좋아하는 랜덤 게임. 랜덤 게임. 게임.